0: 아이, 나이?
1: 어, 라리, 나누카.
2: 아, 나이, 마아이용아 발리다.
1: 마아이용아 발리다.
2: 오, 나이, 나바토 나 코상 센트럴. 타이밍이 다빙아, 마이 나그리타이라. 피 아코 안긴 불로스. Ay, salamat. May maayo na ako nga trabaho. Di buenas gid ang subang taday. Di buenas gid.